0: can change the weather. 그렇다면 번개를 쫓으려나라 이나즈마와의 Chasing Lightning.
1: 망설이지 말고 설렘을 따르는 거야.
0: 이마오 가에르노 이마 다테일 코노치오 가에르데미스니 Change the ground.

0: 미친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믿는 거니까.
1: 뭐 맡아놔야돼. 누가 무지나를 준비야. 뭐 주분.
2: 넌 이미 충분해. 일단 미쳐보는 거야.
0: 번개를 쫓는 거야.
3: Chasing light.
4: この音楽に 乗って walking するの. くるくる回って 倒れるまで.
5: What are you looking at? It's fun going insane.